0: 지목은 내려야 되고 아고 나오라 아 지목은 내
1: 그러니까 무비엘라
2: 이모들께 내게 나든 봐도 고까지
1: Mas eu brigo a lagarinha, a minha carne, com o pico na barriga, aí na bia.